0: 김수진의 오스만은 이핑 행나사가 나구야. 이 얼음에 이제 내가 숨이야매지. 알라매지 깨달아요 수리야매지 한대 오이나 이래랬지 민디히 알라매지 깨달아요 수리야매지
1: 라디오 Üsküdar.